they cannot be excited. And could you hear the sound?

0: 가지.
1: 그저 흘려보내자 멀리 과거 속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오늘이 있잖아 슬픔 따위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후덥지근한 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한 햇볕 아래 내륙 중심으로 30도 이상 올라가 덥겠고요. 최고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으로 느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까지 내릴 텐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한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만 아니라면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가겠고요. 구름 사이로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면 서울 21.7도, 대전 21.5도로 출발하고 있고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다소 끼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3도, 대구 31도, 광주 32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는 길게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수요일부터 제주에 시작되는 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차츰 남부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에 우리 스타비님 그리고 흑장미님 방송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한우로서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한우로서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원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힙합,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이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한우로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조선힙합의 여름이 온다. IOI의 갑자기. 프로미스나인의 러밤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저는 지금 퇴근 중입니다. 왜냐? 어제 야간 당직을 했기 때문이죠.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어 눈을 좀 붙였더니 많이 피곤하진 않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터보님도 야간 근무하고 오셨겠지요?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주시는 터보님께 감사드리며 감사히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야간 당직이셨군요. 저는 낮 근무죠. 2분인 근무라고 하는데 오후 3시부터 예, 밤 11시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야근하시면서 중간에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서인지 생각보다 덜 피곤한 아침이라고 하셨는데 다행한 일이

저도 이제 야간 근무하고 방송하고 그럴 때 많죠. 그래서 그런지 괜히 더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밤새 수고한 사람들만 아는 그 묘한 피곤함과 또 하루를 잘 마쳤다 홀가분함이 있죠. 이렇게 방송 시작부터 응원해주시고 활기찬 아침 열어줘서 고맙다는 말씀 남겨주셔서 저도 힘이 납니다. 필사마님도 집에 가서 샤워 푹 쉬시고 오늘은 몸도 마음도 편안한 하루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정인이 엄마님 신청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는가요? 저는 못 보냈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아들과 시간 보냈을까요? 집안일에 아들 보랴, 밥 주랴, 내 밥 먹으랴, 치우랴, 정신없이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해봅니다. 조선입합의 마음이라는 눈물, 카페 모카의 한 사람, 이해준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말아요. 정해 주셨습니다. 예, 좀 저희 한우로서의 조선입합 광풍이네요. 예, 조선입합의 노래가 좀 전에 필사마님 신청사연에 나갔어서 방탄소년단의 곡 한 곡 준비했습니다. 주말에 육아만 하면서 댁에서 보내셨다고요? 어디 멀리 나가지 않아도 아이랑 함께 있다 보면 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없죠. 밥 챙기고 치우고 또 아이 돌보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는 날이 많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보낸 주말이었겠지만 그 시간도 나중에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은 많겠지만 너무 서두르지만 마시고 틈틈이 본인도 챙겨가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정인이 어머님도 오늘 하루 힘내시고 기분 좋은 월요일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 대접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내게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꽁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청해주신 곡 이기찬의 혼자 하는 사랑, 정동아의 내 가슴에 살아, 황인욱의 바람처럼 지나간 청해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란 다녀갑니다. 저희 집 부엌에 LED 등이 나가서 새로 갈아야 합니다. 새벽에 불이 나가서 어두운 상태로 감자 씻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터보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새벽에 일하는데 부엌등이 갑자기 나가버렸군요. 꽤 불편한 아침을 보냈을 것 같은데, 평소에는 뭐 당연하게 생각했던 불 하나 없으니까 감자 하나 씻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건 꼭 필요할 때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 될 때 새 등으로 교체해서 환한 부엌에서 편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또 집안 분위기도 바꿔주고 일하기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주죠. 꽁치님도 오늘 하루 불편함 없이 환한 기분으로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와우님 신청사연입니다. 청해주신 곡 이브의 I'll Be There. 김동규 다시 태어나도 녹색지대 그래 늦지 않았어 청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모님,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이번 주 친정아버지 팔순이 있어서 쇼핑 좀 했어요. 신고 갈 구두도 없고 옷도 없어서 아울렛을 갔는데 특별 할인 전관에서 특템을 했어요. 마음이 쏙 들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바로 샀네요. 구두도 합리적인 가격에 마음에 드는 거 있어서 바로 샀고요. 쇼핑은 10분 쇼핑으로 에너지 소모하는 거 싫어하는데 바로 고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 아저씨도 짧게 걸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숙제 하나 끝난 기분이라 홀가분해요. 방송 감사하고 한 주도 힘내세요 터보님. 주말에 이번 주 있을 친정아버지 팔순 준비하느라고 쇼핑하셨다고요? 그래도 초이스 하는데 많은 시간 들지 않고 금방 마음에 드는 거 잘 선택하셨네요. 쇼핑 시간이 딱 10분이었다라는 게 인상적입니다. 오래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마음에 드는 거 한 번에 찾으면 예, 그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죠. 예, 특히나 남자들은 오래 걸리는 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도 그러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따라다니는 거. 옆에 남편도 빨리 끝나서 좋았겠습니다. 큰 숙제 끝내 홀가분할 것 같아요. 이제 잔치만 잘 치르면 되겠네요. 소중한 가족들과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시고 와우님도 한 주 힘차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야옹스님 신청 사연입니다. 황채열의 우리 여름, 거미의 러브 레시피 참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애기가 여름이라 그런지 엄청 일찍 깨네요. 놀리다가 재우며 들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침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날보다 예상 밖으로 시작되는 날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도 지금 이 시기 지나고 나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오늘도 아이도 기분 좋게 야옹스님도 틈틈이 여유 찾으면서 편안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